0: bagi anak-anak. Nah, selain itu juga,
1: Oppa, kiyongna? Oppa ketten irong pyeonggyeong machimakuro boko sipdago hetjana. Oppa, uriga wae iroge deuneun goya? Nan oppa eopsi mot sala. Oppa도 잘 알잖아. Oppa 떠나지마. 응? 나 이 순간 오빠랑 같이 하고 싶어. 난 오빠 너무 사랑해. 떠나지마. 오빠 일어나. 오빠 오른쪽으로 가. 오빠 못 봤어? 앞에 자전거야. 자전거야. 자전거. 오른쪽으로. 야, 들어. 그 길이 오빠. 아직도 아주 그렇다. 오빠.
2: Kecelakaan terjadi karena hilangnya konsentrasi. Stop penggunaan gadget saat berkendara.
3: Pro 2 FM,
4: teman terbaik kamu.

0: 오빠 기억나? 오빠 그땐 이런 풍경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했잖아. 오빠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? 난 오빠 없이 못 살아. 오빠도 잘 알잖아. 오빠 떠나지 마. 응? 나 이 순간 오빠랑 같이 하고 싶어. 난 오빠 너무 사랑해. 떠나지 마. 오빠 일어나. 오빠 오른쪽으로 가. 오빠 못 봤어? 앞에 자전거야, 자전거야, 자전거. 오른쪽으로. 야, 너 그 길이 오빠? 아직도 안 그러고. 오빠. 오빠 그러고.
1: Kecelakaan terjadi karena hilangnya konsentrasi. Stop penggunaan gadget saat berkendara. Yang mengeluarkan dokumen.
2: Kemudian tentunya namanya aplikasi. Ada saja kadang-kadang ya. Ini kadang-kadang.
3: Kadang-kadang.
2: Ya. Kadang-kadang aja. Kadang-kadang ada blackout ya. Ya, itu kan force major namanya kan. Ya, kadang-kadang situasi yang